소다 원다 치메 나네 답스 나네 엄마 나네 니노 오시 오시 원다 스나게 노나 스탠리 스웨네 그나니 지금 나 대변은 못게 고 누에고 엔 이거 이거 이거 만나 대도 뭐 치게도 뭐 아빠게 노 아니 가네네 가네네 니잔 세월